모델 벌써는 캐티 안 되는 거를 걸린 거지. 모델 푸치야 돼, 모델 바바, 모이 모델 바바, 나리 모델 푸치, 민나나, 우다 부단이. 아이, 우네, 그리, 나리 마, 부단, 내는. 모델 푸치, 마, 우네, 미자바, 마, 사, 마. 우만, 호, 볼, 우만, 하, 그래, 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我要弄那个本领，我来发给你。我这个我们大队嘛，大队在加班。我要你个加班的考察，我们得嘛。他可能买金刀，给我考察，我们得嘛。那你们领导，你们能听领导的？我让我，谁能介绍我要的金刀，我们得嘛，我们下午那活。